0: 즐거운 상관없어 can I, I 너랑 다 같이 아나 my savior
1: top radio
2: top radio il est déjà minuit
1: il est déjà minuit